0: 아니야. 희수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 let's go.
0: 오, 헤이즈. 고맙습니다. 강고양이 씨.
2: 저는 고양이 강.
0: 무슨 소리죠, 강고양이 씨?
1: 미안. 미안.
2: 아, 이거 하나만
3: 잘 걸리는 거 같아.